0: 아, 때나 해라 빼미지 산 장축사 있다나 산어.
1: 와 비안드레 이제 봐 있나라 마마야노.
0: 때나 해라 로자쿠사카.
1: 스만라사와. 이 파이니스라마투아. 아, 안겨난다 와나트나.
2: 아빠, 엄마, 나라엘 피안나르 민사.
1: 에, 사이쿠가나 카토락 삼파. 때나 팔 베세 소쿠. 이 피타 투야니나 와르타 피타 피나란.
0: Eva profesura mintsy fa tsy dokotera fotsiny. Ary andalo tsika dia any an-trano miresaka tsara e.